0: 들어가기 만한 거지. 아무 이유도 없어.
1: 바우가이, 바우가이.
2: 안녕하세요, 이바디레보나 바보수리.
3: 아무도 안
2: 가르쳐 먹나? 이완나, 아이가 기만 쓰는 거지. 아무 이유도 없어.